0: 네, 상황에서 가세요.
1: 전주 상황에서.
0: 3에
1: 3에 3에 3에 3에 3에 3에 3에 3에 3에 3에 3에 3에 3에 3에 3에 3에 3에 3에 3에 3에 3에 3에 3에 3에 3에 3에 3에 3에 3에 3에 3에 3에 3에 3에 3에 3에 3에 3에 3에 3에 3에 3에 3에 3에 3에 3에 3에 3에 3에 3에 3에 3에 3에 3에 3에 3에 3에 3에 3에 3에 3에 3에 3에 3에 3에 3에 3에 3에 3에 3에 3에 3에 3에 3에 3에 3에 3에 3에 3에 3에 3에 3에 3에 3에 3에 3에 3에 3에 3에 3에 3에 3에 3에 3에 3에 3에 3에 3에 3에 3에 3에 3에 3에 3에 3에 3에 3에 3에 3에 3에 3에 3에 3에 3에 3에 3에 3에 3에 3에 3에 3에 3에 3에 3에

0: 안 할까요?
1: 화산대 33에서
0: 13에서 가요, 그 악상에 지면 우리 라이 스페셜을 빌레보리 스타파
1: 13에서 빌레보리 스타파 13에서 빌레보리 스타파 13에서 빌레보리 스타파